0: 생겨도 누굴 등산이니 좀 내고 나다 있고 좀 내고 깨서마다 그래. 근데 다 하나 소지만 하나 더 나다 다는 시도도 이제 주변다 다 가마서 다 주변 주어는 주변 다 주나 하나 자 통고만 없어서 그때 시작했지. 이게 지금 겁리 깨양강 자전아 이제 시공지도 높잖아 높높다 제 당한다 주 표지도 하신 거래. 우리는 작년 바스카스다가 그 진에 소소란다니 고탑자신은 년바지 그 현다스글라 차샤바나 남기 차사지 비로는 웃습니다. 대 우리 비와 생겨도 코나 인제어 다스카스 나와를 코니
1: 白马自然拨动琴弦，但和往日有所不同，这次更像是为前辈呈上的一场汇报演出。技艺从前辈传至普琼，再交到白马四人手中，扎念琴文化在代代接续中蓬勃生长。传承并未就此停下，新生的力量正在蓄势待发。
2: 哎，这就是我们今天要学习的新歌，叫什么呢？叫阿千堂，对不对？你们听没听过？应该听过。我们看一下它的歌词，音符是怎么弹的，老师来给你们伴奏。
1: 当雄县公堂乡中心小学的课堂，四人桑吉正筹备作为实习生的第一堂试讲课。他是白马四人第一届扎念琴专业的毕业生。
2: 今天第一节课就讲他们听过的这首民间歌曲《阿千堂》，然后让他们也真正的去学这首歌。最担心的是他们不会理解这些乐理的知识，有可能三拍的意思也没搞懂，什么音阶也没搞懂，就不会唱音的高低。
3: 节奏是怎样的？是愉悦的很快的节奏呢，还是比较抒情的节奏呢？
1: 还是坐在角落里，只是这一次四人桑吉要学的除了弹琴还有怎么教学，特别是面对一群小学生。
2: 预备走。
1: 四人桑吉跟孩子们还不熟悉，但扎念琴声一响起，距离就近了。
2: 其实师范专业我也没有这个想法，但是通过老师那种上课的精神状态，然后我觉得师范专业真的挺好的，也能学到一些东西，就比如耐心去指导学生呀，怎么去鼓励学生。